싶냐 그랬지 스폰길이 얌민노 스폰길에 얌민노 스폰길에 얌민노 스폰길에 그랬지야 봉길에 드레시야 봉길에 드레시야 봉길에 드레시야 봉길에 드레시야 봉길에 드레시야 봉길에 드레시야 눈은 뜸이네 이게 눈 뜸이네 이게 눈 뜸이네 드레시야 드레시야 드레시야 드레시야 드레시야 드레시야